0: rapper, B-Boss, 불어 whistle, 더 큰 세상이 나를 주목해. 첫째로 열어볼까?
1: Jordi Rosado en Nexa.